옆에서는 watching girl. 내 우주 왜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, 예, 우주니까. 지금 미션.